그 모니터 또 가도 또 이리 지다가 또 국가에 내가 로고 모니터 또 돌아서 이 보고 뭐 어디 뭐 저런 조카를 약간 밑에 기대 들로 또 가도 또 이때 로고 모니터 또 돌아서 이 보고 보도 되는 거 근데 내가 뭐 예 새로 어제 노비로 또 됐다 또 가 이 노비로 또 이제 이 이제 또 이제 뭐 Yang lebih tinggi itu nota tu kata tu. Aku lupa buka foto. Eh, ada utara tu biar aku tipu kopi, kopi ni. Eh, macam macam tu kata tu.

어제면 거기다 다들 디지털 같은 공간에 어때 좋아로 이 다도 보고로 가면 A 단도 맞지 않는다. 이거 대체 number one 아는 다음에 on the list 지금 어디 number one 이런 것들 리스트 다때 대다 다도 아까 미팅한 데 보러 들어도 아까 탈가한 거 이제 미팅이 오기 오고 그 오는 거 맞지 않았다 맞지 이 자랑을 하는 것다. 그리고에 그리고에 아까 이따 와라 맞지라 이거 못다 와. That's very important. In order to talk to Oranga, Kirti John, to Oranga, Kugyar, Inaki Tato, Makoreki, Tamu Tato, or why I used Tato Ara, Yunga, E. Sato, Rotomati, Topaki, Matai Topaki, and then he's a little bit, he's a little bit. You know, Mania to Tato.